0: 오빠 못 봤어? 앞에 자전거야, 자전거야, 자전거! 오른쪽으로! 얘들아, 그 길이 오빠? 아직도 안 들어봐! 오빠! 오빠! 들어봐! 오빠! 오빠! 오빠! 오빠! 오빠!
1: 그 kecelakaan terjadi karena hilangnya konsentrasi. Stop penggunaan gadget saat berkendara.